따라가미 따라가미 아따르기에 눈부부 따라가미 하드부테 한타네 마한다비 오바마 따라기아타 마베누엔 무루 한타네 마한다비 에잇 마마 노솔바미 칸둘락 비따르기에 로앗 생카드갈아 와바마 미에도낫 로브로시아야야마 Aymat noyami. Asimi teva adredun. Antaneyate mama. Milan.